이사야 세단 저 기버글 있느나 마당아 세다 예가이롤 산독조바 루신저리 나세기 예가이롤기 세석키버싱디 아한바다 오이남 사나톤 메이테이나 석바페나 아니슈바다 리턴 멜로디어스 뮤지컬 애소시에이션기 세석바싱네 석바 위제인드 구마르 샤르마나 세이링바 이말레바 부크룸저바 이세이 아홈수바다 모랑템 이보헐싱네 석바 슈르찬드라 유남나 세이링바 라이쇼니세이 Marishubada Tongtham Sanatombi Devi na Sakpa Laishram Devi na Sairingba Laishonisai Aroiba Laishonisai Gi Sai Sakkiba Sagolsem Bishwarup Singh Sairingba Chanam Kunjo

그돌게로이 보다 다비르시 다루 탐발 플레머시대기 수레나마디 지트럭이 본부 건절다 가이뎀 이모나 세이링바 소리 샌덤나 세이랑 비세이

마당다 딩나저리바 SMS 에시 마다미세 간비락바니 하몸 벌링기 건절다 라진잉 꼭범나 세이링바 이세이니 세시부 괴다는 간비락리바나 군비레력 어쩌부더기 붕어자 강인범 이세 구돌담저리 매한 것 뿐는 담이네시

아이비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단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기 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따오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너버 헛너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헬로 건강.
1: 다 코딩게 로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데 탐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틀버 줄라이 타스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으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로콧가다바 섹션 토랑생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더비두나 토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건강.

이사야 세다 한주 기복을 있나나 마당아 세다 굿모닝 머니불 선독조바 루신저리 더럼 사룩 야비라 기바 아마디 더럼 로이브 파우 다비 기바 뿜나 먹부 아무까 하나 다그저리 아가스바니 인팔 하우직 봉판마 세다 다비라시 세삭바 아마기 세이다 휘드롬 너보이나 삭바 이사이싱 그돌게 한바다 로비라시 Best friend flamasidagi naboigi konjada rodikana sairingba lai jitena sairangbi se kodol damjari taminase

구독 게로이보다 다비르시 산디아기 아스럼 플러머시대기 나보기 건절다 비몰잔 망샤타범나 사이링바 솔린드로네 사이랑바 이세이

0: 라이브 TV나 나오니 복더비 빨래엠나 나오고 온비니 반타우마나 할로아이락 오이다 와랭 샘라가 야와꼴로 이러버디 반타우기 빨마농다 아사오칸비 마이호키 라나 동부 탱크라바디 어와버 오이게니니 이사비
1: 이사노
0: 이사비
1: 박흥모 이버기 샤인 밤범랭 안나버 야범마탄 탐러버디 박흥이 띠꼬들러붕거다버디
0: 사비
1: 벌림 복덕이 미세이드 박흥모 이버는 샤노 넘기나 따오기엔금 드려도 샤노
0: 나나 오이비 짜오비디 라이벅 TV 맛봉
1: 토동농금 깔리다 벌림 샥비나 학세 팥맞는 숙박대다 그리 부질부 꼬박이 노제리비 레랑 볼레 콕터기 타듯게 막한 모이 듣고
0: 이 사비 마음에 짜오
1: 샤노 복도비 빨리 세비 세탱캉 나란 야이들레 호로코 샤노
0: 이 사비
1: 박흥노 입수 몽모 이랄 땀나게 콩로에르게 있고 샤노
0: 이 사비 봉호는 시바 양도 콩도의 흔비롭고 라이브 TV는 올 오이비가 눈시삭한 나루바디 빡한 오이바나 학수 닝올 아이기다 먹다 아와 쿠라우탕 눈시마이 사랑해도
1: 샤노

따크라바디 세비세이 탱비르라니 이도닝 타오 이라눔더 쌍 콤렌 뚱쿨 딸로로 가봐 지만 세용기도닝 타오 따라사다브나 람바나 제다나르 비지만 이도닝 타오

자자자리베 도란바리 나시기 나시 니미둥바마둥미니따라 마우사금 탐저리 그저 앞주는 레디스 나시기 도란마시다 람다마시기 니비요비싱나 서로게 아비렛나바 탐저리바 텔레폰 넘버라시 매항기 마팜다 망정나 나무땅 하나는 심적에 거기 나시기 그저 앞주는 레디스기 도란마시기 더막다 탐저리바 텔레폰 넘버리 879-880-3293 ngasinung telpung amaga minute ni fu taba phangbigani ariba manipuri film amadi madam misake khodot nung telpung ahunga minute manga pungphamasta thamjari listener choice tabining ba manipuri film amadi madam misake khodot thoramasida AIR Imphal sangai channel gi youtube live chat ta lebiriba marumapang khoygi akashwani Imphal gi sangai channel bu thawai hapiriba meyam pungnamakna haizariba pungpham pung ahumga minute manga pungpham asida live chat ta isai khanbirakna ba ningshinchari nungthel pung ahumga minute kunthra manga thamjari radio class jahumga marifutara nipal suba tangka nasigi tangka ta class 3 gi hindi subject ki lesson number 7 maukhik sandokna ta hanjagani tha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as samagra shiksha manipur gi tingbang loinana sandok chapa

이세기 석담다 러트 야드라 다한적은 이눙 들뽕머리가 민망아 도로마시블 한톡비게다바 기드락 만들기 깡부 아마디아 이바 감라칸타 라이스럼 마니프리 필미세이싱 쿠돌담 저거니 눈텔봉 어흥 눈텔봉 마리가 미닛 군트라망아 나이코 따키시 다한저거니 누미당와이람 뿡망아가 미닛 아니 누미당와이람 뿡망아마 가이타 아파마담다 쿠돌담 저거니 빗자 3 어흥수바당가 릴라 시부산비게다바 농인수망릴라 아티스 에소시이신기 릴라 강보

와 아마다 하이라로이나 밤다 와르바 와칼 손타르바 북님 아이기드 오야오르게 젯 크로낭디 나닝담나 쪽타르바 분시의 시대기 랍나

아덤나 동안 바 새싹바 새싹비 생기 건절다 마니프리 필름 세싱 따베리 아카시바니 인팔 호지 에키 봉따라마 되미니 양가이 따레 찰리 강라 채널기 아니 슈브 토롬 파링 미디엄 웹 미터 저홈니 푸다스 미카마 킬로허츠 전이 반 마리 푸니 토이다 메하키 마둥다 따바 펑비라가니 아덤나 토롬 따베리 바시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이세이세 다한적이 버글로냐나 마니 프리필 미세기 구돌선 독노 다한적바 마땅아 쓰러지리 나세기로 코적이바 필름싱디 아한벌로 코적이바 필름 라마이 세이석이바 부스바라니 세이링바 라진드 오크람 아마디 세이랑바 오케나 막점 아니쇼벌로 코적이바 필름 와이코 세이석이바 마토리 세이링바 아마디 세이랑바 데나오이나 아홈수벌로 코적이바 필름 보험블라스 세이석이바 부스바라니 세이링바 라진드 Magpigani Narendra Ningomba Amadi Sairang Bana Sagolsem Tizendra Marishuba Lokachakiba Film Thasi the Thabal Saisakiba Huidrom Nauboy Sairingba Oinam Chandramani Sairangba Tony Ahibam Mangasuba Aruiba Lokachakiba Film Tajabagi Wangmada Saisakiba Dine Sairingba Narendra Ningomba Amadi Sairangba Okinamakchang Adamna Tharam Tabiri Basia Kashwani Falgi FM Sangai Jangalikini Akashwani Fal Hausik Numidungba Pung Tarani Toitari Manipuri Dapao Tabirasi

0: 아크슈니 인팔기 FM 상아이 채널 다비리 보면 뽑는 막부 봉파마시다 무카 하나 따라함니 옥제리 노룩제리
1: HIV가 사고 너는 힘리버 미워 신부 한탄의 이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신가시 사타람 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 미오이싱다 다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야이 컴플레인 폼 ART 센터싱다 로이는 펑비가니 온라인에 컴플레인 따오비게 하르가나 마니푸르 스테이트 AIDS 컨트롤 소사이티기 웹사이트 상라가 컴플레인 따오비 HIV S기 마람다 헤너 꿈나 강너버기다막 AIDS 톨프리 넘버 1097 콜 따오비요 아무까 하이지기 H toll free number 1097.
2: If driving is art, you are the artist. You don't need a reason to drive. You need a Swift to fall in love with driving. A Swift with the all-new 1.2-liter Z-Series engine for perfect balance of power, comfort, and fuel efficiency. With six airbags as standard across all variants. Features like Smart Play Pro Plus, rear AC vent, and wireless charger. So buckle up. It's time to go Swifting.
3: Get attractive offers up to Rs. 45,000. To know more, visit your nearest Maruti Suzuki Arena showroom.
0: How's it? Pungpa Master Tabiri Basingi Mapamda. Imphal City manung gyori ba traffic ke update bizari. Update se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ge control room degi nasi numitung ba matung minute panga da thadok pirak pani. Nitai pa chu thiki hoina post office mai ke som degi lak palam BSC mayor rep chilli western gate kangla gi hoina di nitai pa chu thiklom degi lak palam BSC mayor rep chilli aduga kai shampa junction gi hoina wahengbam lekai rom degi lak palambi asime europ chili haina takpiri atai atup mai ke sing haibadi kokaithel crossing chinga crossing amadi lic crossing gyoinadi aduma komna chatnari haina takpiri yaduga Imphal is saiki oinasu traffic asi normal oiri haina takpiri matanga se da Imphal city manungi maroi bam pham sing gyoiba traffic update pisabulu jari adumna tharam tabiri basi akashwani Imphal ke fm sangai channel degini

로크저리바 와즙 메스사스이 쿠라이드기 난디니 로렌밤나 다비락바니 로바시나 개쯤이윤비시의 쇼리기 나이톰 건절다 비렌 수록할밤나 세링밤마담이 세이마카 코이다나 간비락바니 이세이시 소니아 모이테이레이마 소니 아베 이네마니상 라디오 다비리바 아마디 유튜브 라이브 텔레비리바 마루폼나마카 본나 타미나자게 하이두나 난디니 로렌밤나 마카다나 숨나 이비락리

아크시파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다 토럼다 비리바메야 뿜나막보 봉파마스다 무카하나 따람 녹저리 노룩저리 허지 봉파마스다 다비리바메야 뿜나막기다 막다 보드나 락저리 아크시파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기 유튜브 라이브 채틀레 비리바 싱나 다비닝드나 칸비락바 마니프리 필름 아마디 마타미세기 구도 에코기 토럼마시부 마뿜 반비네비기다 막다 라디오 세타 라디오 다비리바 가리 더두나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바 매한 봄나마키 마팜다 하이저리 마두디 아쿠이기 유튜브 라이브 채터 온라인 데 락피두나 이사기 뿐이나 코이다바 아빠함바 필미 세이싱 칸비락나바 매한기 마팜다 아무까수 하나 닉신저리 나시기 아한바 필미 세이시 지텐 아히밤 마루바시나 칸비락바 필미 세이니 마루바시나 칸비락리 타모이기 마콜 하이리바 필마스테기 한진 한진 하이나 부스프라니나 삭바 이세시부 칸비락바니 마룹 아시나 마루키 이세이수 코돌 담제나바 샘사바 하우저레 마얌푼나 농아이나 타미나나바 이세시부 세삭리바싱 엉땅 하나 라우톡자락게 세삭리바나 부스프라니 아마디 우마난다 세이링바 티암라젠자 루왕 아마디 세랑바나 디텐 쿠마르 나우렘 마루키 이세이 쿠돌 담저리 마얌푼나 농아이나 담이 날씨

현재 YouTube 라이브 제텔레 비리바 이세이 칸바수 여비리바 누가 더러마 시부 농아이나 따비리바 더러마 시부 마폼 반비리바 마루카르기 밍미앙기 마폼 담당 라우톡적에 마코이 싱어드디 난디니 로렌밤 브로밀라 헤이밤 라마난다 앙옴밤 자싱하 디테나 헤이밤 비렌드랑아 세밤 앙밤 브란드빌 이나우차 강우잠 오이남 루이당 람싱 바웅남 보르니 렌토이 살람 Jaya, sum cingtara cingtara ga pa na bohon na bata awa ba mas oyubani ko YouTube live chat ki thoro masi pangtok na bohon na bata hai badi thoro masi buma pung pan biriba marub singi mingsu lautok chaba hai basi koi gidi live yam na pa bani maruba magi mingsu lautok chara ke salam bimota debi sumita panjo bam asina cingba marub singi koi YouTube live chat tali biriba si marub singi koi gidi thoro masi bu Taromasida seruk ya biduna taromasibu tawaya yang neta biduna taromasibu mampu pahan bibegi dan makta hana hana kaiswani falgi mai kaitigi tagacari.

0: 허 이모, 아이 코인이 니도 가이사 키게바. 코마즈노 가이동 레이그라자노 되지바.
1: 흠, 마닝긴 콜다가 레이그라자라. 코인이 니 시나마로라마. 숨 코이드나 레이바. 흠, 이마다기 폰 라우 키게. 아두가 니네 가오게 강네 버지. 코인이 니기 넘버 2. 아, 에, 잘해 잘해.
2: 아, 하마, 할로? 링키에 가다오랴. 하, 가다오라게.
0: 가이 레이기니니야.
2: 이만 아비 기타 잡바니 라리 카랄라우로 케드나 살린디 카이다우르게
0: 아이 콩이 가이쇼 아자포 카차라가 나마나 비가 노가 레롱가니 콩아바니
2: 미미 나고네 카나나 하이리바
0: 하 아이 돔도 콩자바니 가이노
2: 아도 세 아이와마 한게 나나 에카우리 시 카이다우르게
0: 에 아코니 니에시 콕 샤네리 용네 아이가 라이파 미나시 하이리도 디야 응어랑웅당이 바니 자사 미나보다 하이리도 부
2: 엄마 아도마디 에카우르레 헤 쇼리 쇼리 올라게 라게 낭게 아포실레라게 아도 낭라리카가 부토가 라이파다네 레라마고 네네라 아기바
0: 호이 바발라 오코아 아두디 아이 타메
2: 호이 호이 타마 타마
1: 하이엔케디 아코니네세 앵온다 타 아마가 쩨라니 하이레 누가이제이 아코니네세 아이시암노 데누 시바자니바 아두부디 아이수니네 야누시다 마디 아기 산업 마얌 슬레비레이 아자포추 아하우 아하우 마얌 레비레이 라이쇼둠 딱비 와 카니네네 가리타르 에투 니네레 니네
2: 라이라이 아이라 에 이스 라니헤비마 이마나비가 자포컴도 자미나라트레 나나 샤오라네네네네디네 브라브라 베타 할아버네 노 부봉 노미나라트레 칸가바

아카시오니 인팔게 FM 상하이 진네다 토롬 다비리바 모양 뽐나마키 마팜다 뽐파마시다 호지 마타미세니카 보드나 락지리 그돌게 한바다 다비라시 와리뽐코 말코만자나 세석리바 비두 휘드롬자나 세이링바 마타미세이마 그돌 담제리 다비시

0: 이제 세글로이나 남아다 미세기 그도 산독노다 한자바 마당 슬로이지리 하우제봉 험마스담 부자라글리 이세 이삭담 더럼마세다 라타야트라 더럼란 톡비리 바싱디 기드라가 만들기 세삭바싱 아이바 감라간 감라간타 라이슘
1: 꿈기 농주나 이루 사대형립 인연기니니 반바 라트자트라누 미닝시 바르트기 라이즈까야다 마루이나 시리시리 자그나트기 마사이폰 뿌리다 더럼마시 부자오는 빵톡비 누밋 아시타부 미암나 카우랑나 시리시리 자그나트 마양부위부오 발라바드라 아마디 마살리베마 수비드라부 다르산 타우제나부기 담악타 나이나르리바니 누밋 아시다 미암나 무르티 아훔마시부 깡 아마맘다 통할라가 Sri Sri Jagannath ki mandir degi mail amrom lap ne leri ba Janakpur hain sukawna ba Gundicha gi pothapum lekol tan chinduna sobha jatra ma sel Khongchat asi ibungo bu darshan phangjining bu shimbu phangam na ra bagi damakta pangthuk ni bani

아두가 강렌 마둥 잉엔 기타라니 토니 반바다나 하리 세온 사리 니밋 아시다 닝올 싱나 닝온 빨리 빵톡리 니밋 아시다 기디 이붕온 다 마리 숲나 케르 사무드라다 시에크레가니 케르 사무드라다 시에크레가니

아세마 말지 챙기 나이동 건절다 팅바이 좀 샴자 나 세링 바 마타 미세마 다비리 아돔나 타롬 다비리 바세야 가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디기니

타와이기 마포 오이리비 자나비 낭부다 능시저바나 라이닝 오이저르바 아이학니 낭기 싹담다 부코이다 자리바 아이기 타모이부디 가이다 우농다 나이톰 다한비게 간비노

0: 아카시와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자마가 옴다 싱마가다 산독 저리바 FM 상하이 채널에게니 아돔나 토럼 다비리베시 허직 채널리스트 마카다바 토럼 란톡피나 베기다 막다 휘닝 숭밤 데브다다다 코센자리
1: 누가이 누가이라바 토럼기야 란톡비람바 아메디 퍼저라비세기 아주다한 비람바 로렘범 두리스부 타겟 퐁독자리 Maklum betul kita orang kaya sendok tu nanti hancur iba si megahertz jam hum dasmik mengada sendok ceri ba akazwani inf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Thoram tabi riba kuai puna mampu amukha nanti ramno ceri kurum ceri. Hauzik mayam gida mak sendok ceri ngai ko takisi.

나한자크리바 이세 시글로이나나 나시기 오이나디 나이코다키시 타우람다 마룹싱나 칸비락바 다비닝바 마니푸리 앨범 이세싱 란톡자바 마탕 아시달로 신자리 마탕닝카우카바 아마디 이라이누미타 마룹싱나 다비닝바 이세싱 아무칸나 푸드나 락자키게 이세 칸비락나바기다막 탐자리바 코이기 모바일 넘버디 7005489976 모바일 넘버 아무카한나닝 싱자리 7005489976 Number asida SMS amadi WhatsApp ki khutangda Marup Singh na khoida biba Manipuri album Isai Singh khanbira u Marup Singh gi damak puduna lakchagi ngasi gi oinadi matang asida ngai khota khisi thauram lan thokchabalo shinjari tabiram liba pumna makpu amukahanna khurumjari

0: 그리 누나는 아니도 뭐, 아? 그리 누나는 아니도 뭐.
1: 단일, 단일.
0: 매마, 하이 그래도 우여라.
1: 네디, 아 단일기 프렌라호바 아드니다.
0: 빨리빨리, 하이 꼭선비로 꼭선비로
1: 꼭선비로. 단일, 야 봐봐 라우를 해봐. 라오, 영우 라오 내 친구. 그냥 봤을 강구라. 라오. 네 봐봐, 솜다오, 솜다.
0: 꼭선비 꼭선비 꼭선비. 아이 기당탱도 그런 말이에요. 저바디
2: 그시간이다 바봉
0: 하윤이
2: 마기밍 야이파바
0: 야이파바
2: 집 인지니어 이부 헐기만 짠누바니
0: 오오오
2: 흑직 뱅글로다 마스터 도리바니
3: 바봉 오늘 상큼 놈자리 바봉
0: 야리 야리 뭐 하이 이스터디 도구 못하면 내 뽕잉 샹남 권하가다 보니까
3: 하이 바봉 아주
0: 단에 이파와 하게 야이파바
3: 바봉
0: 헤이 이스터디 도구 못하면 내 뽕잉 샹 야옹 간놈 권하가다 보니까
3: 하이 바봉
0: 영호 야이 봐봐 망들리 뽑아 누바시
2: 방신하세 홍노바 떨시
3: 오 무슨 무슨 어 허이 봐봐 티앵은 이 홍노바 떨어져 봐봐
2: 야이 봐봐 give come the beer ready
3: 하 오 sorry sorry 아이 밤도 좀 나이로래 세 엄마 남이 안 되는 때 밤리 오세 happy birthday to you
2: thank you
3: welcome
2: 양파세 이 CD
3: 어
2: 다스나 CD 양파세 들어
1: 어 파세 양나 다니엘
0: 하이 멤버 너 거기 파서봐도 하이 이몽상의 옛날로 하이 마땀치 태행하버니 사이싱 여분이는 애 가능한 홍로 보내시고
2: 하이 바보
0: 아도디 이봉호 하이 다스나
1: 디디
0: 난기 프리엔나 마야암다 이사이버 프레젠통니 하이버니
3: 그리 탄인나 석도
0: 아아 탄인나니 아이 사비 탄인나 아도 너 프로그램 진행 들라고 돈 없고 혼옥드나
1: 디디 디디 내 숨 더 위로
0: 누아이로이다 이사기 바디는 밑에 뭐 빠이네 마이크로 빠이를 라고 와이치 누아이티에드나 아도르그나 뭐 Hey, 야이 봐봐 나 원래 라고 토기지 라고 토원해
3: 바보 아 그네 또 부디는 와이로이 바보 원래 숨 혼호 위로
4: 아 바보 미는 또 부디는 와이로 만들어 봐 바보는 숨 또 비비 야가더라 바보
0: 보이다 이 사싱네 야 바보 가리 가이게 야 하우르 차우체 라라 타닐라 나시 아이 사타닌기 바디는 미스 링비르기 바 이사기 마마나 바 마마나비 아이기 프렌드 서클 싱 아이 사시 이사이 하이 바디나티 아도 마나 미암 이사이 뭐 같은 프로젝트 하고도 보세 소이르브 란키보 그야 야우르브수 낙비가니 미마 하우르르 미미마
1: 하우르르

0: 짝 눈이 뜨기 예나게.
1: 그나는 비무사함성의 입새. 그리 힘은 많아. 용시대 시점점도 생각비 못도 많아. 핸들레디 스케일이야. 오, 예스.
2: 아, 이비 마. 아, 까리 따는 시계야.
0: 아, 바보.
2: 파무 시대.
0: 야, 니, 아이 좀 나섬 바보 오는 인도 나자 독자락바니.
2: 냉보, 까다이 되긴 오네.
0: 바보, 아이 바보가 타박다 오미나바 에디스넬 치프 인지니어 망리 모이길래 까이 되기니.
2: 민디.
0: 산하돈비가 왜 바보?
2: 산하돈비.
0: 허이 바보.
2: 응. 아이 이거 사이 되기. 아이기 CCTV 카메라다 낭세 우 그러버니.
0: 어.
2: 본카이 묵기 뭐망다. 낭나 아이기 용시대 성악박이 못다. 기획기 왕문데 꼬셔쩌든 숨라이브도. 아이가 사이는 우러버니. 낭무거리 하이는 먹이네.
0: 아 라네 간비가 너 바보.
2: 허이. 라네 간바이 바보. 낭나 용시대 성악박이 못다. 기획기 뭐 빨다 꼬셔쩌든 라이브도다. 아이디 시파이 싱시등가 사이 되기 낭무 세나 할리버니네. 아이코 낭 티가기 마땅다 따나불 락부 말리다.
0: 아 나저리에 바보.
2: 어디디 낭 디말 레터 텐바 락브라.
0: 바보 어디 섬부터 나저리에.
2: 어디디 거리기 너 낭나 핵 락박이 섬섬나 염시드 성역드립디.
0: 아 아이나 바보는 사가 되어버리에세. 바보이 짜누빠 야이파바 막 강한데 보기 떡져버니 바보.
2: 야이파부디 거리기.
0: 야이파바시는 한마카이디 밀미탄 산업을 짰바세 뽕먹반당나부 짰바니. 아두봉아 시디마수 뭉카이마 전대나 짰바두다 아이스 우파일라이다바니나 마짰기방아이 보이링아 사이리기 바봉이 기에따라 제리바니 마이 짰기바가 아이스 바봉우나바 장제라가 입었으니 바봉.
2: 하이 야이파부기 말없는데 난 야마 꼽는 문득 강의바는 아두디 난 아이사노빠가 야말루나 뛰는바 마루 말이. 하이 하유 능수 뱅글로르 마가 랄따미나브라 아이코니 만 뱅글로르 절로 야들 무슨 말음 능 강아버디 아이고도 세나오다요 능 강브라
0: 바봉 아이 아이리 엄마한테 강제디에 아이 얘 바보가 뛰나봐 미슈나띠 마게 말음 슈나띠 바봉
2: 아두디 능 하이닝 입시 까리노
0: 바봉 말리엠 타이봉 반다시다 레이리바 미뿡 쿠디막 마샤마샤기 안안보 쿠디막 로시네 보호네 아이슈 미엠 오이버니나 아이게 아론보 쿠디막 아이슈 로시네 보호네 바봉
2: 예스 하이닝이 보도 했다 하유네
0: 아두 바봉 미오이바 모이네 복람바다 아좀바 카리토범 톡브라 칸바기 아이 바봉도 버리 시네 블락자바니
2: 싱네단 하유
0: 타닐 아이게 얌네 룰레티나비 이마네베 메기 마나옴피니
2: 타닐 까이도로바
0: 마하 자히 아니 모키 마망다 아이스 망알도 마이움 팔로레 아두보 바봉 가리노 강대보 타우도가 마다기 마하우스 할락두나 마밤데레이레 한탁 타 아메니시기 마눙다 바봉기 이차노 빠이 파바가 타닐가 아학부마리레이네 하이나 아이 코이네 타세이 바봉
2: 그리 하이바
0: 마리레이네 바카 슈카이데 마리레이네 바다기 롱노레이네 바카 야마시야 오카바니 바봉 아두보 아이나 바봉다 하이제닝이 바디 바봉기 이차노 빠이 파바 아니슈나 포코시나 타바 마탄데 복샤비 산노 빠이 파바나 바봉기 세바 타우나 베니 하이두다 윰마시데 마오 보부시라 파마탄다 바봉부 야비가드라
2: 야레 또 마카다라노 하요 느피 무사두기 마빠기 마밍크리카웨
0: 루코이가 오네 바봉
2: 루코이
0: 하이 바봉
2: 예스 아이노 망알길 홈부 요키브 마탄다 마샤노 피부 까이나달 피키바 루코이 마샤노 피 타닐
0: 바보 타닐기 마파 루코이기디 카슈마라레지다바니
2: 예스 아이금노 마라이벅 티르바 마파도 에이수 강닝드나 낭기나 펌도 숨황만이다
0: 아저디 바봉 바봉도이나 아루이버 펌만 땅가
2: 하유
0: 바봉기 시시캠베라 TV 푸디오스 야우리바 나차게 비디오도 바봉노 목덕각 탭비요
2: 헤이 아이 아두 항나 아빠미미나 때네 아이부 파나나부 실리바 마학 아두 이쇼르 막니 하이도나 이코이디 컬리바니네
0: 얌농아이저리 바봉 아디디 바봉 나차중아 시기리 테잉이 나차살렘바 떡자라기
2: 예시 요로
0: 호이 바봉
2: 요로
0: 나차차차루기게
2: 거리 모우 할락비 마가

이마파오 부부 토럼 제일시다 누미당 봉마뻘 미닛 군트라망아 토럼 콤진바 아마디 토럼 부톡 란톡비가다바 담파마니 루크람 풀미세이 탐제리 누미당 봉마뻘 미닛 양카이 기 다한제기니 누미당 봉 따라

마땅 시다 나시기 마디 하영기 탐지리버 더럼싱 삼랍나 닝칭제벨루저리 마클마틀기 더럼께 산독도나 타한저리버시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우직 묵타미네시 나하롤기 콘젤

누미당 풍 따릿 끄미닛 니푸가 맞번다 여혼 비락바 메세스마컥 마얌다 바톡지리 마땀시 간비락바 메세스니 세색리바나 통농점 사나톤바 세링바나 사나톤 닝톡자 이세이시부 코이다네 간비락리바 마룹싱나 하잉앙 마야일리카이디기 나우리범 비나마디 슈실라 이치쿨라바 아힝니 갑라가니 하이나 세요베세이시 마룹싱아시나 간비락바니 나시기 굿미닝 마니푸르기 아니슈베세이 쿠돌담제리 타미네시

0: 헬로 공강.
1: 다 코딩게 로이베 탕자 공강기 더럼데 탐자바 헬로 공강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짜리버 줄라이 타스기 탕 군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로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1: 엑스퍼트 오늘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비겐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더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공강

0: 헬로 건강.
1: 다 코딩게로 입에 당자 건강기 더럼데 담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티버 줄라이 타스기 땅 군망아 당자 누미당이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으니
0: 담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의 땅각다 로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더비두나 더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